다 오고 라 그 놈 아마 간지 love 이 길을 대치까지 에나멜을 시선이 비비틀 듯 I don't say sorry, irony, irony 알아다는 너 사이버니, irony 와이저도 스타일을 누워 말해 말해 테라리